0: 명심을 한 후에 시시히 돌렸다.
1: 서울시장
0: 아래 지리 생활은 들 바빠 어른 들 마 왜내비
1: 서울시장
0: 남구 명심을 한 후에 고쳐
1: 서울시장
0: 이래니까 무생을 앞에서 올라고 시사네 gue ngerti.
2: Aku guru ngerti babar pisan.
0: Sisane kanggo celengan besok nek wis wayahe ade ngempur kesilan tumapel kabeh. Ngerti?
2: Siap.
0: Tidak lo, budak.